마드가 우리 셈바만이야 막 기분 마드가 내가 왜 그 웃음 보고 내 스트레스 막 기분 마드 맞죠 손이게 블랑코 막 손이게 노 마라 아싸 I want to keep my life.